땀나 하울라 울라 콩아 쿠고 우푼 그라이버 우풀 랄락따박이 왕네 싱우 히부와 하코용기리 라인타 싱우 버퍼임 라이마야 암나 통락마마 밤 람렐레이 하우싱 두다

미 산하 부름 뻑박이엔 징오이 봉알람 랜징 가이빵 부마이다 훌타올라버시 빙일라이리 라버야 올리 까우타 징구이 내렁리니 라이오이 비능부부 아이봉베라우 사랑리 리르까버 사랑리 마땀마두데디 마랑이디 팔자과 말이마이 땀박덕들리 비르가 징우바야블리 마이게 요리르 시라나 고마운 말인 코로 코로 코리 자랑 메론 시가 드네디 오키 키리리 콩아가 람레 레이 하우싱 마람

0: 받으니다.
1: 여기까지.
0: 어, 다 비브라.
1: 아, 다 저기 있어.
0: 오, 아, 하이비오, 하이비오.
1: 아, 아주 내가 이제 만약 저 거기 오늘 연락해서 그래서 왜 아빠도 그 생명이 지금 얼마 잡아 못한 데 아무 시간 아이 다리만 봐는 게
0: 하나 그냥
1: 완전도 하이나 호텔 방은 나 어떤 사람들 여기서
0: 아, 내가 간다 하요 하버드
1: 파자 버기면서
0: 아드디 세 구돌 담자를 하게 에코이 뿐나 담이 나르시
1: 아 다르게
0: 땡큐

라이스람 모로고데기 에코이 바시콩바 다미네랭앙사 나코이나 방톡바 타롬기 아로이보이네코이 윰남 랑원바데기 뿡예바무타시 랑원바 호르시

0: 오빠 아니면 제일게 하와이 작은 해비세 치면 강길로
1: 까란만 눈빛이네 맞어 맞아 아버가 있다고 할머니 맞아 왜날 박시고 엉덩이에서 튀었던 그래다고 엉덩이 이까이버 와니 숨숨나 이 신디 부하부 알아 안 봤다 알아다니

0: 살도 아이디 이뿌로 로고뽀빠 이뿌보 아이디 합자 오늘날이 이스 노이디 아수원나나 할라만 티티드나 승부마세 코나리자로 일꼬 까리 노이데마 이베마 코이나 아할두고 마땅 카라스탄잡감 비비바기마 말로이나 라오이 폴다 미타라 이시보 자바 탁파 세바 또 비바기 마말니 하이게 하이게 브로 아할도 나 코이에 미상다나 수루 수루 수루 헤트나 이래가 쭉쭉나 자바니네 하
1: 아두다 이디 빌락다다나 가리 하이바 자바탁바 제바 아따위바기 마말 오 미오이바 아마나 미오이바 아마기 타모이 세앵아 띵방자바시부 아숨나 빡톡라바 아이 다 모두 탐나지라 응? 티엔에다 똑라게 하이엔고이나 탐나게 아스 똥타바지 야디에다고 후망나 후망 서우분에 따오리세 아이부 망골랑에 학당 똑라게 인타브로 이엔가지라 응 똑라게

0: 빅보이. 헤이, 깨더오래. 하, 나 뭐 깨더오래기. 뭐 빨수대 홍죽보. 하.
1: 담어. 아이 코인이기. 이슬리 부하길라이 벅시 부까리노.
0: 헤이.
1: 아로 한마다 따라도 나쁜지지. 레일라 드로이 코이보.
0: 까리는 낭낭 하이부두보. 하. 이슬리 부까라는 락자부 여오르기. 이봉레이리 시리.
1: 담어. 이제 퇴비기 이말라미.
0: 하. 까리기. 헤이. 까리 하이름은요. 하. 까도볼라 아미노바.
1: 얌티나 하이름이.
0: 까리. 하이올린다. 시. 마카타오. 마카타오. 낭낭 사이네 원다 하이주 바까리기노.
1: 맞아. 뭐 이코이는 세바하다 우자도나. 이빠마 팡레나 칸자바도. 오지바바 티바다 그래.
0: 까리. 까리 해버린 토이. 시. 마카타오.
1: 맞아 우리한테 가나기 알라만 아소나나 티티도나 라운걸 파워 모티엠 떠오르나 라운게 클리나 하라미
0: 야래 야래 또 막았다 라노 맞아 나사나 맞아 우디 아막 빠맞다 야우다나 아폭파 이파 아막니 칸는 농시 기반이고
2: 아이 가나가나노 오바
0: 맞아
2: 린토이
1: 맞아
2: 아이 인간들이 그래 내 코이바 오신 파워 웃돈 미리시바 나오네 쌍으로 나오네
0: 맞아 쌍자라 하게 맞아
1: 따모 아이 아이디 맞아 오세 텐비 키바나
0: 헤이 또 미니래요 마두 못담 사드리고 맞아 오기 타모이 까이베야보 와퍼 머뭇다는 넌 지금 강토록 보야로 있고
1: 아이 아이 맞아 오고 넌 시디 하이면 나 뒤에 담어
0: 야리세 야리세 넌 티는 애 아무 큰 아리세 지
2: 아이 토우바
0: 맞아
2: 넌 토와
1: 맞아
2: 티 라온이는 호이보 와리도 이 문제 사로 라온 헤이 영어 영어 영어 아잉 부능 시시대네 야 암까 헤니 여헨 부수 팥다바니네

0: 领剑，东子里边弄过。
1: 东子里。
0: 哦，弄些东北鸭子了吧？
1: 不。
0: 一下头比的东可不少了。
1: 嗯，东妈妈呢？没办法，该到了给。아태인가시다까리와칼노
0: 봐봐도염능싱래
1: 아뭐이봐봐
0: 영호린젠아이나왕오린애뿡깍자락봐이마을레기다보면동세히묵기뚱기와
1: 뭐이봐
0: 이야묵거나나기이마을레제들어봐이보봐봐나이마봐봐아니먹기마호치신누나아이는좀더만막해아이고상키아이마이허공사박사무피아무한바만나답나답나아이는쑥분남비키
1: 뭐이봐
0: 밤은뭐시도다밤눈우이등을린키더독신도아마도왜는가시리아이미치다우리링시
1: 뭐이봐독비로세봄나막하우크래
0: 마담누나하우크라바슈아이기담오이들라이바닝싱바시마디로이크로야디하우크로야디
1: 아도샤우디샤우누모이바바바나이코이부농시라가부아숨나인콜기마땅시
0: 독자신호아이바바부터세
1: 아
0: 뿐먹싱시기마룸다가리고마카라디소이든폼든레롱니
1: 호아두니아이나하리도봄리버포토강독세앙앙아니도마코이나신방학다오이가네
0: 링제안난이워클세아이네수미하이르바수야닝데라리하이르바수하닝데아이아이기곡세양사이리세
1: 가리군바수마마바디익산타호보나파트로학토하우나바레바키와일상레이리다나
0: 그리고몰라람도나바바기님과가이키도나아또바콩탕아무묵탕을굴러봐디
1: 뭐봐
0: 넌이는능자리봐바바부용시도부럽고할부도오이토키도바따르가디감독봐
1: 아두디뭐봐바바다묵탕한바디
0: 응에이무두구물러
1: 하
0: 마이시탕끝도나바바하이나찐찐하고우르고다부도이라는마마뽀르파르바이에이너뭔가들어봐마안들어
1: 아두디감도시하이리노영우네인콜시영발라이바미싱세보라이코룸바두망아시다부답타바야리브라바모이바바
0: 그래아이밤바이마떠오르겐가시하영시다아두부
1: 하이영아육디라몬발라아니야리하이베기사인수모이바바나떠오비그래시다부아무까람나답타가도이노미모이바바
0: 왕왕은인하이리비스네링제엔
1: 하
0: 아잉바바나람무운발라고도넌와마쩨다마낭무야루고백낭락로방넌아이고하빠뿌그다바긴
1: 무이바바

0: 하이마 린토에 말은 못 해다고 아육시다 눕탕웨게 깔라다나
1: 얌 다자다나 아육은 다시라까도 온다이노
0: 날 코세 아두고 라이리 오이비마 하잉낭 노부누 빠두디네 마라이바 얌 파다우리다
1: 그 하이디노다 온도 온도과 아두위제 아이디 미울라이드리네
0: 카이노 오이비로 하이스바
1: 파모 자타기제
0: 파운기 구이로이 너희 다 뭐 할락 중이더냐? 아이 잘기도 있니고
1: 아이마 아무 칸 나라 보라 단 그래 너희 심아
0: 아도 있나 대바 나무도 까이노 마한기라 이니
1: 까이노 까이다오라게
0: 한당 말락세 너희 다 뭐세 야암 농축 농자네 한글로서 용기 프로블럼 니 헥다 하이
1: 오 아도기라
0: 난 강아디냐 암다 하이비오바 마나 수마이나 따오바세 아이야 와이 하이바
1: 세토이비야 아둠 답나 강제라카니다 양 간질루노
0: 아스 낭나디 아둠나 하이리바 마나 와바세 아이네 아이 양 와이 하이바 아스 마람 소캉다나 빵와다 와이
1: 제토비에 아이노 마탄자자 범다네 로이나 탐라게 탐몰라포 마탐 요리
0: 파레렌 토이 아이 라가미 하이누고 마나 항락카노 하이바 와도 낭원다 모 고향 항미 하이데네 아무 쇼도로카니
1: 바이마 I quit that move. I shall go along. Why, never, yes.
0: We be ma, pura durbasa, pura durbasa, ni durbasa. I tell you,
1: I tell you, I tell you, I do the entire.

0: 부부탕 부금디에
1: 토니
0: 누파니 놈이 아이드나 아이네 더 부금로이다 부터 먹도 난 아이고서 이지가 너 타와
1: 토이비 시 아이 아이 시원이 크라마 아이 라라마레 토이비 시

0: 이마.
1: 응?
0: 바본기 안 하바시부 라욕디로 고가소 야오라잘로.
1: 호이네. 아이쇼 칼리바네. 독터나 타리바 히닥 싱지가 하이루라바디 파바디아라바니.
0: 아도 이마 뽀뽀도 이코이부 딱루바나 바로이드로.
1: 가리기 파타니게 아두부 나파나디 시르게 가이야다바니나. 세 퇴비야 이마기 찐나세 강톡뽕암다바니.
0: 독터나디 와칼다 농아이할루 아둠 파저르카니. 와칼나부 와라바디 히닥싱두기 리액션 닝티즈나 반방암로이 하이.
2: 뭐이부 나 꼬이부 랑은
1: 꼬이부 랑은
2: 아이분 할땐 좀 타봐야 뭐 이행기네 노이보.
0: 바바 우하마다 하이게 봐.
2: 아이고
0: 부부도 가오르게 호스피탈에 라오 하이로게. 바바 까이기노 콤디지보 까이기노 밑위션으로 레이디시보.
1: 세 키트 오세비마 hospital de lakpadi ngasiga hapta phar taradi lakshani da
0: karana haiduna tagani ha pawa matang pibadi chungani di manang bo
2: babu nga te potha gine tumi nam te lai yunga ka yau ro gine noi bo
1: se tumi na ke lai ro se bi mas

0: 공간기 타우람 다비리바 과이 뽐나 먹고 아한 범먹다다 따라 없는 옥저리 구름저리 따돈 수 욕비르글리
1: 허이 여우저르글리 나우톤
0: 따돈 나나우피다 타저리 피다 손들링신비오
1: 파니파니 나우톤
0: 따돈 나시에시 노마이징 노미니 나시기 공간기 타우람기 에로이바다 마니푸르다 코오퍼레이티브 소사이티니 러리바 타우당 하이바시기 마땅다 레하우롱범 산티쿠마르 싱 에시스텐 레지스타 디파트멘 오브 코오퍼레이션 가멘 오브 마니푸르 코오퍼레이티브 소사이티스 모이랑 존가 나나우 우네드나 사바 워리와타 에마 탐저리 타롱 푸톡바나 농톰범 로마니 아두마푸 타롱기 아한바시디 유므남 비디아라니 데비나 삭파 쿠누응 이세이 마탕나 이모이누 사이타바시 나시기 쿵강기 타롱기 아한보이나 실리나우 타미나시
1: 타미나시 나우톤

건강기 타오람 따비리. 아카스반 인폴 하잉 줄라이기 타릭따루 강라 채널기 느미랑이 뿡니판 따브르 란톡시그니 라디오 릴라 에코이기 이보 릴라 시기 아한바시루 릴라 사나비게다바 살라이 석탐 랑바 강루. 하잉 강라 채널기 느미당 뿡니판 마카이 나하롤기 콘젤 라탄자그니 파이낸셜 리터레시 나하싱더 뮤셜 펀기 카나바 하리브 히롬시다 라이탕범 조르스 매니저 인차스 SBI 펀 매니지먼트 임팔가 우나두나 와리사바 타우람 란토피게다바싱 데벡토 아코이자마마디 프리앙카. 하잉 강라세닐기 누미당풍 마판 마카이 타바 마탐다 타한자그니 마니푸리 와리와타이다 서스테네블 디벨롭먼트기담박 틸캉싱부 시즈나바 food security ecology amadi meyobigi hakselda entomology gi thaudang khangdopa hari bhiram masida dr moirangtem bhubaneswari devi principal thambalmari college oinamga unadinawari saba unabigadavi nilsri haisnam thorum puthokpa rice and singtham

타스기 세이 따비리 타스기 세이샥바 라스쿠마르 사제디디오 세이링바 아이범 크리타말라싱 부토파 하이크루즘 데벤더싱 아카스반 임팔 하우직 아묵 마니푸리 필름미세 예니카 쿠돌 담자리 쿠돌기 아한마라 로비라시 석헨비 이테이마 필름미시다기 푸스바라니기 세헥다 톡촘 찬드르나 세이링바 아르키 지테나 세랑비쉐이